0: Et m'a cassé mon gros sabot de bois.
1: Et j'ai dit, non, tu n'as pas de bois. Et j'ai dit, non, tu n'as pas de bois. Et j'ai dit, non, tu n'as pas de bois. 복일 낙신년에 대연을 배설하야 삼의 용왕을 청내하니 군신 빈객이 천승만기라 귀중년에 계좌하고 격금고이 명고로다 수삼일을 즐기더니 그때에 남의 광리왕이 해내 열풍을 복중에 과히 쏘여 우연 특병하야 담무해춘지기하고 난부명의 지구라 명의 얻을 길이 바위 없어 용왕이 영덕정 넓은 궁에 벗없이 홀로 누워 단식을 하는디 탑상을 탕탕 뚜따지면 용왕이 앉아 무릎 먹어

난내 궁예가 누웠은드 어른들이라 나를 살릴거나 그의 악만세 실록시와 화탁 변장 구하리며 그런 수다를 만났으며 나를 구원 흐련만은